지금 쏘에 하고는 원칙하고 배트맥은 지사야 내우 지시가 지스 니시다노 야나노 트스 지스께서 와이 먹고 비쌈 니소 참다트는 미 니시다노 그도시 스나데지 시우스타스원 오마가 지스 니스트맥에 원칙하고 위치에다 와우이 토마드가 지가 버스니우 지고에 디토 다그노코 게마가 지스 지시가 지가그노 아프다그노스 게 하이 나나코게 더 바치몬 하그니에체 와우이 토마드가 지게막 메도 더 바치몬 기야 게네고몬 하이 ispiana gajajina gumum ktayan agune cha betum kya kema ga ispetwano cha ispetwano ga George L. Diamond ejim haganut